0: 그렇지. 주시한데 있어야 연락을 사기지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.
1: 그렇지. 앞으로 제출 것 같을 때까지 아드레스 통해 보상 하신.
2: 17.
1: 17, 그렇지. 땡큐.